아바품 빔빔 빔빔 빔빔 빔빔 고루수르와 하비 아바바 빔빔 아사리 랍디 텔레피 텔레피 아바수아주원이나 마우상과주 마와베수 마와트럼펫수 차이 Praise the Lord. Come on, we sing, Baba. Mumbram yenye uradiye.